내가보기에너네는땡우리모두가땡누가급할이좋던간에나는땡전혀상관안해 Honey bear, honey bear, honey bear, honey bear 이음악은동의 앞에 내알고올리겠지만

또 좋았어 너무 좋았어 해도 너 래퍼들은 좀 닥쳐 너의 헤이러가 어딨어 눈 쓰고 세수한 뒤 거울 봐 거기 숨쉬는 바로 너의 헤이러 우린 셀러브라 셀러브레이트 어제 빛을 no break 네가 뭔데 날 인정해 이름값 하는 개구리들 음을 안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땡 L파 L3 3파

안 가버렸고 미래는 모르네 두 갈래 길에서 숨 고르네 벗어나고 싶어 이 캠퍼스의 틀 어제와 내일이 내게 들인 그늘 난 그저 잠잠하길래 third time 24/7 yeah baby I'm on time 난 그저 오늘을 살아 일본을 조마조 같이 쳐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